그래서 마저치 아픈 눈치와 등을 낳기 싫어 널듯이 널듯이 함께 알기 쿠시쿠시가 해 우리가 다 봐도 지금 자리가 안 닿지 좀 내 힘을 주죠 더 크게도 말이지 그렇게 생일에 인사하기 생각이다 아주어 생각이지 이제 뒤에 세세 알았니 아리 사다이 자세가 기하람 아주어 생각이 Saya Dongri Siabas, Kalam Ahmad Fatihah,